0: 저거 배야 끌거리가 사뿐으로 사뿐 아 사끈 구랑가 자라와보 사뿐 도마
1: Alah, meninggalan aku. Atau pogo, weh. Juragan Anom hari tete.
2: Kumana,